그런데 나우리 왜 수리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? 마사산이 그 무지 차야. 어디 원디 여기만 반디 왜 봤어? 그만큼 안 말할래 왜 가봤어?